0: 신, 인생 후, 삶으로 퍼지도록 하이.
1: 오, 사피, 여름이, 걔가 컨트롤 쏘는 사람이시여, 그, 내 프레임, 어느 쪽이요?
2: 고생, 걔 알겠어? 야, 어떻게 뻗지 아세요, 여러분? 쌈만직 생각을 마오는 어떻게 뻗대는 벌써다? 밑에로 남학수지 나온 섭사. 이서 나한테는, 이서도 놀랐는 게 알잖니.
1: 아니, 밑에 너무 먼저, 지금 이 거지.
2: 근데 다 되나?
1: 다 되나?
2: 신아, 밑에 수준에 관해, 아플레 다 하나에 빠이고, 구라, 리트니, 와, 퍼일라운이 구라오. 아니, 남학수지나 관해, 그지? 자니, 자니. 니엇버스, 아플레 파이다. 와, 스와스터가 라기 허일하오니, 걸렛 수준하오. 이스터 수준하오니, 선하자이, 마미트 바나오처, 컴디트 바르처, 미라사 바나오처, 로, 어디스와스터니 수준하오니.
1: 오호, 계속 아이다, 이스터 수준은, 시, 마이, 뭐니, 우린 거지?
2: 오늘, 브라마그라 밑에 수준하, 시어, 또 다 코멘트 깨끗한 거로 온다이노. 시어 걸레 봐요. 또는 두 수준하, 썩대, 떡해, 오기에이노, 이쯤 걸로 벌써. 그래서 수업 다 배우는 벌써 미티로 포토 밀색이 문제는 아무 것은 없는 벌써 아디가릭 마디모 기회는 그분이 다하 바이라 마트에 시어 레코멘트 걸로 벌써 무슨
0: 남학 수준아 너파이다오 지미왈 나가릭 바노
3: 아디가릭 수업 바터 프라토 수준아 라이 마트로 비스와스 거라오